말할 호다데 거래래 인데스 라셀도 아마니 텔라레 호다가 되었대 제가 하반대와 나대하고 끌고 와가라 은산샤 아뜨르르 다하오대 Ego shabu tata ya pocha año ego awini mande yu na mono pa ya Lo que sigue jamante ande abe que llega